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18일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도나시 첫대 낡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민주가 중심 사회구역 교통경찰 아파트에서 착공돼 4년간 주민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계단 오르내리는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맞아야 했습니다. 금일 길림오동은 수정혁신, 지회안신, 주제강연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에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도나시 첫대 낡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민주가 중심 사회구역 교통경찰 아파트에서 착공돼 4년간 주민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계단 오르내리는 문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맞이했습니다. 부시장 손효붕이 현장 시공 준비 정황을 살펴보면서 공사 진도 배치, 안전 보장과 후반 운영 사업 등을 요해했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된 지 오래된 주민 아파트에는 보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가 중심 사회구역의 교통경찰 아파트는 7층으로 된 구식 아파트인데 총 3개 단원에 42호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건설된 지 오래고 부대적인 기초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낡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노인 주민 수가 비교적 많은데 고층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웠고 장보기, 병원 방문, 산책도 장기적인 문제로 떠올라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됐습니다. 군중들의 절실한 수요에 따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도시 갱신과 낡은 아파트 단지 개조 사업과 결부해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 시달했습니다. 가두, 사회구역,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 사업 일꾼들은 주민구역에 심입해 민심을 요해하면서 정책 보조, 비용 부담, 시공 절차, 후반 보수 등 군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상세히 해설해줘 대상 진척 과정에서의 각종 난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첫대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에 순조로운 착공을 담보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엘리베이터 꿈을 실현해줬습니다. 본 방송국 기자가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4층부터 6층까지의 주민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한 대당 25만 원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고 7층 및 그 이상의 주택은 엘리베이터 한 대당 3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주택 전문 보수 자금, 주택 공적금을 이용해 개인 부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이번 정책은 기한을 명확히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에 수속을 전부 마치고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보조 정책을 향수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에는 민생 온도가 담겨져 있고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대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의 착공 건설은 전시가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지를 제고하는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도나시는 계속 낡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단계를 나누어 안정적이고도 질서 있게 대상을 실체에 시달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인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진정으로 민생 사업을 군중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근일 길림오동은 수정혁신, 지회안신, 주제강연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경연 현장에서 선수들은 회사의 안심보내액 전문특허 성과 공유회를 계기로 각자 사업 실제로부터 출발해 제품질 관리 통제, 과학연구 기술 혁신, 브랜드 시장 확장, 혹은 봉사 보장 등 다양한 방면을 둘러싸고 사업 과정에서의 체득과 성장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현장은 열띤 분위기로 들끓었는데 선수들은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절절하게 강연하면서 오동인들의 열심히 사업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전시해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료현대 따르면 이번 강연 경연과 함께 같은 주제의 공모 활동도 펼쳐졌는데 두 활동은 상부 상조하고 같은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다음 단계 회사 공개는 계속 문체 활동을 요대로 종업원들의 함력을 응집해 기업이 혁신으로 발전의 능력을 부여하도록 조력하고 안신보내액이라는 중약 전통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연초일에 도나시는 양식 안전 전략을 깊이 있게 관철시달하고 벼 생산을 농업 증효, 농민 증수의 관건적인 수단으로 틀어주었는데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전개하며 전 과정 기계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6월 1일까지 도나시는 5만 3천 모에 달하는 벼 기계화 모내기 작업을 전부 고품질로 완성했는데 이는 도나시 2026년 양식 경제작물 파종 임무가 전부 완성됐음을 표징합니다. 도나시 벼 주요 생산구의 하나인 현유지는 앞당겨 계획하고 일찍 포치하며 서둘러 행동했는데 날이 좋은 시기를 틀어주고 벼 재배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 현유지는 13,700모에 달하는 벼를 재배하는데 모 인공선별, 모내기 기계 작업에 재배 모식을 취하고 5월 30일에 모내기 작업을 전부 완성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벼 생산의 질적 향상과 효과 증대를 힘써 보장하고 농업 기반을 견결히 수호하고 백성들의 쌀 주머니를 잘 수호하기 위해 시 농업기계청소는 사업 중점을 묘목 단계의 심토, 기계화 식물 보호, 보호성 경작 시범전 대조 감측 등 각종 작업으로 전환해 과학기술로 묘목의 튼튼한 성장을 지원하고 정밀한 밭 관리로 연간 풍작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벼 기계화 모내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나시의 2026년 양식 경제작물 파종 임무도 전부 완성되는데 봄철 생산기간 전시는 루게로 10만 5천 대에 달하는 농업기계를 투입했습니다. 그중 뜨락도르 4만 2,700대, 회전식 밭갈이 기계 3만 4,000대, 정밀 파종기 2만 7,000대, 벼 이완기 815대, 무인기 82대가 투입됐는데 농기계 수량은 충족하고 다양한 모델이 구전하게 갖춰져 전과정 기계화 작업이 능률높게 진행됐습니다. 봄철 생산 기간이 결속된 시점까지 전시는 요계로 252만 2,000모에 달하는 농작물 파종을 완성했습니다. 그중 옥수수는 139만 5천 모, 콩은 88만 1천 모, 벼는 5만 3천 모, 감자는 2천 모, 잡곡, 잡콩, 과일, 남새 및 특색 경제 작물은 21만 모를 심었는데 때에 맞춰 파종하고 다양하게 파종했습니다. 기계화 재배 수준은 안정적으로 제거되는데 기계 경작 면적은 225만 모에 달하고 기계 경작 수준은 98.8%에 달했으며 기계 파종 면적은 251만 모에 달해 기계 파종 수준은 98.7%에 달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장마철에 들어섰는데 극단적인 강우, 포전 침수 등

정확하게 시달해 보전 작물의 안정적이고도 튼튼한 자람쇠를 힘껏 보장하고 올 양식 생산의 안정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증산을 참답게 들어주게 됩니다. 도난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지역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2: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石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 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153-574-72256-130-8932-1217。